0: 한국의 인도네시아.
1: 넌 주호진 씨가.
2: 하, 너 like me. 너, 와타시가 하비스. 에, 왕가는 어떤 쪽에 있거든 하비스. 세리우스니, 정말 저리 사또. 아, 스포! 플리즈, 정말 속가랑.
3: 니, 파케 심파티 아자.
2: 하, 심파티?
3: 이야, 파케 심파티.